0: 아유, 염이스티랑 내 도나 그래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봐봐,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남아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자이겐다.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가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잡힐 때면 자마노 나 사족어데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 거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 띵아.
3: 지나 얀 묵비르 필니 소뉴 카카니랑 비기 동안 스만다 얘기 꼭 나스 카나만겐

나시망 레스터브라운 성만이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아리아 기트랑 박사 자송 그탈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메 바이아논 보나하 더득득사니 자마노 문급은 프로그램코 크나스카겐 이안 아카시바니 투라

이안 아카슈바니 투라 소모의 다우 지그니 바지 미니치쿵 아하 예 소모의 시망 보로 기트랑코 크나 소나만겐 스캉바오 로켄드라 보르니 기트랑코 가마탕겐

본카멘 아시망 줄리나 보로 니기트랑코 크나소하 아리아 깃박사 야 프로그램코 감마타니 소메바 이아논 보나하 더득득사니 잡마노 델리오니 등탕등탕 비빗 파티 프로그램랑코 크나소겐 우니 조졸 그니바지 옹아하운 살니 잉글리시 코볼 아르 그니바지 미니치 봉아 살니 힌디 코볼 그니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파티 프로그램 그탐바지 힌디 코볼 아르 그탐바지 미닛 봉아 오니 그탐바지 미니치 쿵오나 잉글리시 코볼코 크나소겐 이안 아카시바니 투라

0: 안다키 아텍 마그탐 바그탐랑 강리사랑오 마니아 아로다크롱아 야크롱살라 바 에낭 보타니코 박마라졸로 다칼바다 야닥부와코 다오그마탕니하 바디에바 바디에바 뜨뜨그파 송사렉송랑오산 야쿠기세포 늑나마나야하 에낭 보타니 프로그램 예는 보나하
1: Nasimang inang bota ba krong salo salai yani gaman jerong sangma aru nidol ni agan nakme sokyo na nirang ko khina sona mana ha tau jol jol nasimang na kamrup kit ko gamadang skai nga yan gohendra sirani sira aru nidol ni rangpa gitang nga gitang inga dingthang chodo chanchija aru kristo cho niyet